그렇게까지 못해.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. 그러려면 욕심도 다 버리고 모든 욕심 다 버려. 천진무구한 세계로 들어가야지.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야. 근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. 그게 인간의 목적인 것 같아. Melhor doente será sempre o verão. Rádio Voz da Rinha. Rádio Voz da Rinha. 90.2 FM Stereo. A rádio mais quente deste verão.